80%로 무덥고 체감 온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30도에서 34도, 일부 지방은 섭씨 35도에서 37도까지 오르고 최저 기온은 일반적으로 섭씨 21도에서 25도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분포가 불균형한 소나기나 뢰우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방에는 단시간 내에 강한 강수, 천둥과 강풍 등 강한 대류성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5 내지 30mm로 보입니다. 이에 훈천시 기상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온과 강수 부족은 전기에 계속된 비와 일조 부족으로 작물 모종에 가져다 준 불리한 영향을 효과적으로 미봉하고 작물의 생장 발육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높고 증발량이 많아 토양의 수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토양 수분 감축 및 병충해 감축 방제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농업 생산 관리를 강화해 통풍과 열 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물, 전기 공급과 배치를 잘하고 고부하의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환을 방비해야 합니다. 도시와 산림 지역의 방화 안전을 강화하고 고온 날씨로 인한 교통 안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군중들은 피서와 위장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야외 작업 일꾼들은 노동 보호를 잘해 일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뢰우 날씨, 단시간 내에 강한 강수, 천둥, 강풍 등 국지성 기상재해를 방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지므로 교통 안전 소통과 관리를 강화하고 행인과 차량은 물이 고인 로면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0일 훈천시 불연회에서는 신안가도 출량사회구역에서 사회구역 학부모 학교 여름방학 양성 캠프 개영식을 개최했습니다. 훈천시 과학기술협회, 훈천시 적십자회, 훈천시 세일대 관심사위원회 등 부문의 관련 책임 일꾼 및 친자 가정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사회구역 학부모 학교 여름방학 양성 캠프는 길림성 불연회 가정교육 프로젝트에 의탁해 전개되는데 활동 주기가 9월까지 지속되며 총 5차례의 친자 실천, 5차례의 육아 명사 강좌를 설치해 실천 체험과 과학 육아 능력을 가열층 제고하게 됩니다. 양성 캠프 개영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또 4대 체험 구역도 참관했고 소방 과학보급 2역에서 화재 진압 탈출 기술을 실제 조작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소에서는 심폐소생술 AED 응급구조 지식을 보고받았고 과학보급 버스 전시 구역에서는 우주 비행, 물리 등 소통 전시품을 체험했습니다. 학부모 합격 화당에서는 소원벽 설치를 통해 학부모들의 육아 고민을 수집해 향후 전문 강좌에 활용할 소재들을 족족했습니다. 다음, 그늘의 훈천시에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원 오염, 급수시설 손상 등의 문제를 방비하고 농촌 군중들의 식수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고자 훈천시 수리국 3.1군들은 부분적 향진 촌마을에 진입해 농촌 음영수 안전 특별조사를 전개했습니다. 방문조사 과정에서 3.1군들은 각 향진 촌마을의 수원지 보호, 급수관로, 저수지 정수 설비 등 시설의 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소질의 탁도와 이상한 냄새 유무를 자세히 점검했으며 초민들에게 물 사용 경험 및물 사용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부분적 촌마을에서 발생한 수원지 급수관로 누수동 우환에 대해서는 3.1군들이 현장에서 등록하고 정리했으며 정돈 개진 조치와 기한을 명확히 해 농가의 생산생활 안정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홍수방지 재해 감소 방어선을 견결히 구축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30일 훈천시 정화가도 대당사회구역에서는 대당사회구역 무용대 광음악단을 조직해 참가자 변경 파출소에 진입해 오수지경의 정으로 변경수호, 경민 동심으로 가원 구축을 주제로 하는 위문 문예 공연을 거행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고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으며 합창, 독창, 무용, 기악, 연주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의 무대

펼쳐졌습니다. 힘차고 격정적인 선율에 맞춰 합창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가 공연이 막을 열었고 남성 독창 록색 군복은 깊은 정을 전했으며 여성 독창 내 고향을 소주 항주에 비유한 이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고 공연 바다 만풍가 무용 자정향 꽃등 10여 개의 졸목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현장 관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체험을 선사했으며 경찰과 주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하남가도 영성사배구역에서는 관악을구역 무럭 미공동 건설 단위와 연합으로 주거 환경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실제적인 정돈 성과로 주민들의 생활 행복감을 제고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모두들 퇴적된 폐기잔물 벽면에 붙인 각종 소광고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했으며 주택 단지 내에 함부로 주차한 자전거, 비자동차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정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녹화대 내의 잡초, 로면 구석에 흩어진 쓰레기를 청소하고 주웠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영성사회구역에서는 격자화 관리체계에 의탁해 일상 순찰 빈도를 부단히 확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정돈 개진 처리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문명주차, 공공환경애호 리념을 선전함으로써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의 문명관리 분위기가 뿌리내리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퇴역군인 사무국에서는 그늘의 빛나는 훈촌 자원봉사와 동행 기령군 퇴역군인 자원봉사대 깃발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대호의 활력을 가열차 불러일으킴으로써 길행군 퇴역군인 자원봉사 역량을 튼튼히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7월 30일 훈촌시 광음 경음 악단은 세계광장에서 열정을 다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배우들은 노래와 춤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춤 사위로 당 창건 105주년을 기념했는데 이는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애당 애국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연변주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섭위원회석인림소림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섭위원회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珲春조던부대와우대무휼대상을방문위문했습니다7월31일부터8월7일까지珲春시의지속적인고온과습한날씨가나타날것으로예상됩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일건군절을앞두고7월31일조당위부석이며시당위석이시범구당섭위원회석인림소림이珲春조던부대와우대무휼대상을위문하고珲春조던해방군전체의지조는무장경찰부대장병민병예비역인원들에게명절축하를전하고전시군대리퇴직간부혁명영리군인전업복원제대군인과열군석의친절한위문과숭고한경의를표했습니다시당위부석이시장이며시범구당섭위원회부석이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위문활동에참가했습니다림소림장림국은珲春조던특정부대에서장병들과친절히교류하고부대건설일상훈련등정황에대해상세히요해했으며장병들이지방건설에대한신근한기여에감사를표하고명절의위문품을전했습니다림소림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단일내珲春조던부대는강류군사임무를훌륭히완수하는동시에시정취지를명기하고지역건설을지지해왔습니다특히홍수방지재해구조변경관리통제돌발사태응급처리향촌진흥등임무에서무거운책임을맡고선두에서분투하며珲春의경제사회발전에뚜렷한기여를했습니다부대에서는석군평강군사장을지도로하는것을견지하고어려운임무를감당하고앞장서분투하며난관을극복하고사업을완수할수있는간부를더많이양성해변경수호변경공고의기초를탄탄히다지기를바랍니다관련부문에서는부대건설군비태세준비전역자배치군가족취업등각종봉사사업을힘을다해추진해군정군민단결의양호한국면을끊임없이공고히발전시켜야합니다우대무휼대상리지모의집에서림소림은노인과마주앉아이야기를나누며생활형편과건강상황을자세히문의하고당과국가를위한그들의기여에감사를표하면서그들이건강장수하고온가족이행복하기를기원했습니다림소림은관련부문에서로간부들에대한관심력도를강화하고각종우대무휼안치정책을엄격히시달해당의관심과따뜻함을그들의마음속깊은곳까지절실히전달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주퇴역군인사무국국장왕강부국장조송자시지도일군리위등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다음기자가기상부문으로부터요해한데따르면7월31일부터8월7일까지珲春시에지속적인고온과습한날씨가나타날것으로예상됩니다전시평균기온은섭씨28도좌우로평년같은시기보다 5.2 도가량높을것으로보이며대부분의시간대상대습도는60내지 80% 로무덥고체감온도도높을것으로예상됩니다최고기온은일반적으로섭씨30도에서34도일부지방은섭씨35도에서37도까지오르고최저기온은일반적으로섭씨21도에서25도에달할것으로보입니다또한7월31일부터8월2일까지분포가불균형한소나기나뇌우를동반한비가내리겠고일부지방에는단시간내에강한강수천둥과강풍등강한대류성날씨가나타날것으로예상됩니다전시평균강수량은15내지 30mm 로보입니다이에珲春시기상부문에서는다음과같이건의하고있습니다지속적인고온과강수부족은전기에계속된비와일조부족으로작물모종에가져다준불리한영향을효과적으로미봉하고작물의생장발육을촉진할수있습니다그러나기온이높고증발량이많아토양의수분이부족할수있으므로토양수분감축 및 병충해 감축 방제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설 농업 생산 관리를 강화해 통풍과 열 배출을 잘해야 합니다. 물, 전기 공급과 배치를 잘하고 고부하의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 우환을 방비해야 합니다. 도시와 산림 지역의 방화 안전을 강화하고 고온 날씨로 인한 교통 안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군중들은 피서와 위장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야외 작업 일꾼들은 노동 보호를 잘해 일사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뇌우 날씨, 단시간 내 강한 강수, 천둥, 강풍 등 국지성 기상재해를 방비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로면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지므로 교통 안전 소통과 관리를 강화하고 행인과 차량은 물이 고인 로면을 멀리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30일 훈촌시 불연회에서는 신안가도 출량사회구역에서 사회구역 학부모 학교 여름방학 양성 캠프 개영식을 개최했습니다. 훈촌시 과학기술협회, 훈촌시 적십자회, 훈촌시 세일대 관심사위원회 등 부문의 관련 책임 일꾼 및 친작 가정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사회구역 학부모 학교 여름방학 양성 캠프는 길림성 불연의 가정교육 프로젝트에 의탁해 전개되는데 활동 주기가 9월까지 지속되며 총 5차례의 친자 실천, 5차례의 육아 명사 강좌를 설치해 실천 체험과 과학 육아 능력을 갈증 제고하게 됩니다. 양성 캠프 개영식에 참석한 대표들은 또 4대 체험구역도 참관했고 소방과학보급 2역에서 화재 진압 탈출 기술을 실제 조작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소에서는 심폐소생술 AED 응급구조 지식을 보고받았고

정수 설비 등 시설의 운영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소질의 탁도와 이상한 냄새 유무를 자세히 점검했으며 초민들에게 물 사용 경험 및물 사용 과정에서 겪은 문제들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부분적 촌마을에서 발생한 수원지 급수 관로 로수 등 오한에 대해서는 사업일꾼들이 현장에서 등록하고 정리했으며 정돈 개진 조치와 기한을 명확히 해 농가의 생산생활 안정을 전력으로 구축함으로써 홍수 방지 재해 감소 방어선을 견결히 구축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7월 30일 군촌시 정화가도 대당사회구역에서는 대당사회구역 무용대 광음 악단을 조직해 참가자 변경 파출소에 진입해 오수지경의 정으로 변경 수호, 경민 동심으로 가원 구축을 주제로 하는 위문 문예 공연을 거행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로 가득했고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으며 합창, 독창, 무용, 기악, 연주 등 다양한 예술 형식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힘차고 격정적인 선율에 맞춰 합창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가 공연의 막을 열었고 남성 독창, 록색 군복은 깊은 정을 전했으며 여성 독창, 내 고향을 소주, 항주에 비유하니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고 공연, 바다 만풍가, 무용, 자정향 꽃등 10여 개의 절목들이 번갈아 무대에 올라 현장 관객들에게 몰입식 시청각 체험을 선사했으며 경찰과 주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다채로운 문화 향연을 선물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하남가도 영성사배구역에서는 관할구역 무로 및 공동건설 단위와 연합으로 주거 환경 전문 정돈 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실제적인 정돈 성과로 주민들의 생활 행복감을 제고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조력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모두들 퇴적된 폐기잔물 벽면에 붙인 각종 소광고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했으며 주택 단지 내 함부로 주차한 자전거, 비자동차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리하고 지정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녹화대 내의 잡초, 로면 구석에 흩어진 쓰레기를 청소하고 주웠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전개된 이래 영성사회구역에서는 격자화 관리 체계에 의탁해 일상 순찰 빈도를 부단히 확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바로 정돈 개진 처리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문명 주차, 공공 환경 애호 리념을 선전함으로써 공동 건설, 공동 치리, 공유의 문명 관리 분위기가 뿌리내리도록 추동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훈촌시 퇴역군인 사무국에서는 그날의 빛나는 훈촌 자원봉사와 동행 기령군 퇴역군인 자원봉사대 깃발 수여식을 개최했는데 대호의 활력을 가열차 불러일으킴으로써 길리행군 퇴역군인 자원봉사 역량을 튼튼히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7월 30일 훈촌시 광음 경음 악단은 세계광장에서 열정을 다해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배우들은 노래와 춤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적인 춤 사위로 당 창건 105주년을 기념했는데 이는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의 애당 애국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起来，八分九分，分分都是爱。
1: 谢谢，谢谢老板。
2: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3: 2026년 상반기 연변조 경제 운행은 안정속에서 추진됐고 중점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훈천시 전공에서 공해 정량함을 전하고 방서 조치로 건강수호 주제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김림성 제국이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에서 거행됩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안과 성당이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추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규모 이상 공업 총생산액 등 지표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조 경제운행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호전되며 품질이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501억 6,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5% 상승했으며 상승 속도는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는 15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 2차 산업 증가치는 175억 2,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5%, 3차 산업 증가치는 310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전주 고정 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5%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11.6%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고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동기 대비 10.4%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3,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8%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74억 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2%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대음역 수출입 총액은 232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2% 상승해 상승 속도가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3, 4분기는 한 해의 발전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담당기 우리이조에서는 연간 발전 목표 의무를 겨냥해 정밀하게 힘을 기울이면서 고정자산 투자, 공업경제, 소비시장, 문화관광산업 및 대음역 안정, 장성을 힘써 추동하는 한편 경제사업 목적성, 정확성, 실효성을 갈증 제거하고 더욱 큰 결심과 유력한 조치로 3, 4분기 경제운행 난관전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할 방침입니다. 훈천시 전공에서는 공해 정량함을 전하고 방서 조치로 건강수호 주제 위문 활동을 전개해 공해 조직의 따뜻한 관심을 고온 작업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전달해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여름에 시원한 보호 우산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 위문 활동은 고온 작업 중점 군체와 중점 업종 및 새 취업 업태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루계로 해당 단위 43곳을 위문했고 일선 종업은 2,948명에게 혜택을 전달해 광범한 노동자들이 공회 조직의 따뜻함과 배려를 절실히 감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공회의 상시와 종업원 봉사의 중요한 단체로서 공회와 광범한 종업원들의 거리를 갈증 좁히고 진정으로 일선 종업원들의 긴급하고 어려운 고충을 해결해 종업원 봉사의 마지막 1km를 소통시켜 종업원 군중들의 귀속감, 행복감과 획득감을 절실히 증강했습니다. 성정부 보도 办公실의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 제국이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시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8월 16일 오전 매하구시 종합체육관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는 성정부에서 주최하고 성인민위원회, 성체육국, 매하구시 정부에서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운동회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 한가족이 한마음으로 중국군 구축을 주제로 평등, 단결, 분투, 분진의 취지를 준수하며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추진하고 전민 건강 단련 전략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합니다. 운동회는 근해 용선, 민족식 씨름, 민족 건강 체조, 민족 무술 등 11개 경기 종목을 포함한 16개 경기 절목을 설치하고 동시에 5개 공연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총 전성 각 시조, 장백산관리위원회 매하구시 등 11개 지역과 길림대학, 동북사범대학 2개 대학교를 포함한 13개 대표단, 전 300여 명의 선수 지도원이 참가합니다. 휘장 주제노래 마스코드도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릴 군춘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낙엽과 쓰레기 등이 쌓이고 일부 구간에는 물이 고이면서 도시 환경관리와 시민들의 출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노동자 배달기사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민생봉사가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환경위생노동자들은 우비를 입고 작업에 나서 배수구 주변에 쌓인 낙엽과 잔물을 제때 치우고 도로 위 고인물과 부유물을 청소하며 세심하게 도로 정결 작업을 진행해 도로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출행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비 오는 날씨도 도시 민생봉사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배달 업무의 난도가 높아졌지만 배달 기사들은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안전하게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생활 물품을 제때 각 가정에 전달하면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생활 수요를 보장해 도시의 따뜻한 생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일터를 지키며 시민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창한 업적은 없지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기여가 있습니다. 환경위생노동자들과 배달 종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작은 실천으로 도시 환경관리와 민생봉사의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평범한 책임감으로 도시의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과 따뜻한 일상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광범한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히 하고 본토의 문예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오늘부터 8월 5일까지 2026년 변경도시 스타 빛나는 훈촌 전민재능 선발전 신청 통로가 가동됩니다. 선발전은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훈촌시 문화관, 훈촌 방천 3강 국제 관광그룹 유한회사에서 주관하며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피복면이 넓으며 일반 특혜성의 원칙을 견지합니다. 국적, 호적, 연령,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전사회 문예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개방합니다. 성악, 무용, 민악의 3대 코스를 설치해 개인 성악, 개인 무용, 개인 민악, 단체 성악, 단체 무용, 집단 민악, 연주 등 6대 항목으로 세분하고 조선족, 만족 등 소수민족 특색 악기도 참가할 수 있어 훈춘의 다민족 융합문화 특색을 충분히 재현하게 됩니다. 대회는 전민 신청, 예선, 본선, 결승전 네 단계로 진행해 선발하며 전반 과정은 무료로 참가합니다. 절목은 적극적이고 건강하며 주선율을 고양하고 변경의 풍모와 시대의 정신에 부합될 것을 요구합니다. 참가 선수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단체방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조직위원회에서는 참가 명단, 조별 및 경기 일정 배치를 공시합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함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가 주변에서는 여전히 물건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현상이 발생해 소구역 전체 환경 면모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구역에서는 집 앞과 뒤편에 잡동사니를 어지럽게 쌓아두는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화분, 스티로폼 상자 등 생활용품과 벽돌, 시멘트 포대 등 건축 폐기물을 집 앞 계단과 뒤편 빈 공간에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구역 전체 면모에 영향 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환경관리와 주민들의 문명의식에도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집중적인 정돈 개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광범한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자물을 무질서하게 쌓아두는 잘못된 습관을 스스로 개선하고 건물 주변 공공공간을 개인 물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자제하며 깨끗하고 정돈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공공공간이 다시 질서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朝阳巨匪海沙子，又名海光远，报字盖偏妻，在朝阳嘎子营那是最有实力的一派，手下管着2000来名弟兄，又有俄国人做他的后台，枪支弹药十分充足。可惜呢，他就是离得比较偏僻，不然的话，什么冯林葛呀、青马坎呢，他都没看在眼里。这家伙野心勃勃，早想把辽南地带一口吞掉。这次于毅约他，正中下怀，于毅答应把赵家庙的张作霖平了，然后两个人21天做五分赃。海沙子非常高兴，要这样一来就能插进脚来，不愁愿望不能实现，哪知道想的倒挺好啊，实得其反，不但什么也没得着，还上了张作霖的当，被围在广明山上的财神庙。海沙子五雷轰顶一样啊，但是这家伙横的厉害，跳脚晃脑袋吧，来回之倔吧，老疙瘩长，张作霖短，什么难听他骂声，把胸脯拍得啪啪直响。姓张的，来，给你爷爷来个痛快。皱着眉头不算英雄好汉，我已经混了几十年了，我栽到你手里头，我冤得慌。正这时，唐二虎过来了。唐二虎不管这个，抡起大巴掌，啊，啪啪啪啪啪啪，这顿耳雷子揍的，把海光远揍的眼前冒金灯。顺着鼻子嘴角往下淌血，唐二虎把大黑脑袋一拨了，你说什么？你说什么？你再说一句。我说你报什么字儿？装什么英雄？你海沙子算他娘个屁！你也就是远离辽河，你占了便宜了。你要在我们这方前左右，他们爷爷踩也把你踩平了。我问你，你讲不讲道理？我们大队长张作霖哪点对不起你？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2026년 상반기 연변조 경제 운행은 안정속에서 추진됐고 중점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군초시 전공에서 공해 정량함을 전하고 방서 조치로 건강수호 주제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김림성 제국이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매하구에서 거행됩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주안과 성당이 주당위 경제사업회의 보치 요구에 따라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공업경제를 안정시켰으며 소비를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주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규모이상 공업 총생산액 등 지표가 전성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조 경제운행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호전되며 품질이 향상되는 양호한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501억 6,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5% 상승했으며 상승 속도는 전성 3위를 차지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는 15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4.1%, 2차 산업 증가치는 175억 2,1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5%, 3차 산업 증가치는 310억 7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9%